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1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1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의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선전사상문화전선은숙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주제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이라는조선을긴밀히둘러싸고조류사상여론을발전시키고양질문화공급을풍부히하며연변의이야기를잘들려주고연변의목소리를전파하며연변의형상을전시함으로써연변의도약과초월을다그쳐추동하는데인심을결집하고힘을모아야합니다연변일본은1948년에창간됐으며전국소수민족지역에서가장먼저창간된지급시당기관지입니다호가복은연변일보사1층대청에서신문사의개혁발전로정과종점사업상황에대한소개를진지하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일보는조당위기관지로서당의목소리를전파하고연변의변화를기록하며대중을위해선전하고봉사하는중요한진지입니다조류여론진지의책임과담당을견결히짊어져야합니다조당위중심사업을긴밀히둘러싸고연변의이야기를정성껏잘들려주어연변의목소리가더욱우렁차고연변의형상이더욱빛나게해야합니다신문사한문조문뉴스취재편집중심및신매체중심에서호가복은편집기자들과깊이있게교류하면서종대보도주제선정과기획신매체플랫폼건설및운영등상황을상세하게요해했습니다신문사가정보전파의이동화시각화사교화발전추시에발맞춰주동적으로연보시밀도청춘연보등융합매체작업실을만들고인기선전보도작품을내놓았다는것을요해한후호가복은다음과같이격려했습니다주제선전과기획지식소양문자실력을끊임없이향상시키고시사열점과대중의관심사를둘러싸고분석견해무게가있는평론인터뷰정술과심층보도를더많이내놓아뉴스의감화력과영향력을힘써강화해야합니다위챗틱톡등신매체계정건설을강화해야합니다플랫폼의영향력을높이고전파피복면을넓히며양질의내용으로시청자를흡인하고높은온라인방문량으로시장을움직여기업이실질적인전파가치와상업잠재력을볼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을찾은호가복은합성기획틱톡공회연변우선생방송실에서발걸음을멈추고생방송실황을시청하면서영상제작생방송제품판매등상황을상세하게물었습니다또전문단의운영상황이양호하며특히연변우선이방송을시작한이래조회수가9억회를돌파하고지역제품판매량이180만건을초과했다는것을요해한후호가복은매우기뻐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타성시의경험과방법을적극학습하고참고해야합니다전문단설치내용기획생방송운영등면에서지속적으로혁신하고최적화하며생동감이있고생생한시청각언어로연변의여러민족아들딸들이단결하고서로돕는이야기를잘들려주어여러민족대중들이은연중에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해야합니다인간성의빛나는점을발굴하고보여주는면에중시를돌려야합니다작은이야기로큰주제를보여주고보통사람의작은빛을통해사회의핵심가치를선도해야합니다연변우선등특색전문안을깊이있게운영하고시장수요와기업의기대를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에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카무다는 2022년에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상승해 선호하여 틱톡 연도 종합 열기 TOP10 우수 원단상 등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옷을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논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혜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 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 노래 등 브랜드 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종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 도서관은 현재 60여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헌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활동 전개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 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형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 민족 지역의 선전사상 문화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조선을 단단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이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조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숙근평 새시대 전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자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이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학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 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사업 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병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내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이라는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문화 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 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새로운 오태를 가열층 풍부해하며 연변 관광 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3일 시제 19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동용리, 려옥화, 왕현, 시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 후선인인 진항발, 시정부 부시장 유림, 시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 시감찰위원회, 시민법원 관련 책임일꾼, 각향진 인대주소, 가도 인대사업위원회 책임일꾼, 시인대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판공실 책임일꾼 등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사용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군평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과 근한 시기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2024년도 훈촌시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지적된 문제의 시정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심계 시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향 2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 관련 사항을 청취 심의 표결하고 우리 시 연변조선족 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보호 및 발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 보고 훈촌시 국가 공용 언어문자 보급 추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 우리시 공업기업 스마트화 개조, 디지털 조난 및 고품질 발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를 청취 심의했으며 시인대 대표 사임 및 보충 관련 사항을 표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당조항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학습 성과를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 강력한 동력과 실제 성과로 조언해내야 합니다. 심계 시정을 계기로 자금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화 장기 효과화 감독관리 기제를 건립 건전히해 재정 자금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인대 기바꿈 선거 사업을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엄정한 기바꿈 규율을 선거 사업 각 단계 전 과정에 관철시켜 기바꿈 선거 사업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인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벼의 생장이 관건적인 분열 및 절간 신장기에 진입했습니다. 군춘의 넓은 논밭에는 뱅도, 왜가리 등 철새가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푸른 벌판과 어우러져 향기로운 벼 내음과 새들이 논밭에서 서식하는 조화로운 생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여름 훈촌시 마천자향의 논밭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기가 넘치며 몇 점의 하얀 빛이 논밭 곳곳에 비추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면 새하얀 깃털과 쇠색 긴 부리, 길쭉한 다리를 가진 뱅로 무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논밭 속을 거닐고 있는데 마치 발레 치마를 걸친 선녀가 춤추는 듯합니다. 문득 그들은 날개를 펴고 소녀하기 시작했는데 날아가는 새,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모두 물 표면에 비쳐 자연이 그린 단층 화폭과도 같았습니다. 좋은 논밭은 풍작의 희망을 싹트게 하고 철새들의 모습은 생태계 호존을 증명합니다. 그늘의 훈촌시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드넓은 논밭은 양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쌀 양곡 창고일 뿐만 아니라 철새가 휴식하고 먹이를 찾는 천연 쉼터로 됐습니다. 농업과 자연이 서로 융합되고 사람과 새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전경이 향촌 농촌 곳곳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출행기간 홍수 상황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석지, 하천 등 구역에서는 관광, 야영과 로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있는 곳이나 지형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함부로 물을 건너거나 차량으로 침수 구간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뇌격에 주의를 돌리고 넓은 들판이나 큰 나무 아래 전선대 주변 높은 언덕에서는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와 기타 대형 기초시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산홍수가 발생하면 즉시 부근의 산비탈,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산사태나 토속류를 만났을 경우에는 양옆의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산비탈을 따라 우로 이동하거나 아래 방향으로 달리지 말아야 하며 초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외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모닥불, 반사경, 소리 등 방식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길가 상가들은 경영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심사 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벽체를 철거 개조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안전우환까지 초래하면서 도시계획 질서를 엄중히 결안하고 도시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군촌시구역 여러 길가 상가에서는 부동한 정도의 불법 중축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은 벽을 허물고 창문을 내거나 외부에 채색강 지붕을 설치해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구역을 밖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건물 옥상 뒷골목에 무단으로 철골 칸막이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 상가에서는 건축물 외관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소방대피 통로를 막고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시공이 조잡하고 전문적인 구조 설계도를 거치지 않아 거리 전체의 정돈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 공간을 점유하고 소방 통로를 막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채광 통풍에도 영향을 미쳐 이웃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은 도시계획의 경계선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상가들은 즉시 불법 중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건축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순찰 집법 력도를 높이고 시정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교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수호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1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1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의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선전사상문화전선은숙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주제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이라는조선을긴밀히둘러싸고조류사상여론을발전시키고양질문화공급을풍부히하며연변의이야기를잘들려주고연변의목소리를전파하며연변의형상을전시함으로써연변의도약과초월을다그쳐추동하는데인심을결집하고힘을모아야합니다연변일본은1948년에창간됐으며전국소수민족지역에서가장먼저창간된지급시당기관지입니다호가복은연변일보사1층대청에서신문사의개혁발전로정과종점사업상황에대한소개를진주하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일보는조당위기관지로서당의목소리를전파하고연변의변화를기록하며대중을위해선전하고봉사하는중요한진지입니다조류여론진지의책임과담당을견결히짊어져야합니다조당위중심사업을긴밀히둘러싸고연변의이야기를정성껏잘들려주어연변의목소리가더욱우렁차고연변의형상이더욱빛나게해야합니다신문사한문조문뉴스취재편집중심및신매체중심에서호가복은편집기자들과깊이있게교류하면서종대보도주제선정과기획신매체플랫폼건설및운영등상황을상세하게요해했습니다신문사가정보전파의이동화시각화사교화발전추시에발맞춰주동적으로연보심일도청춘연보등융합매체작업실을만들고인기선전보도작품을내놓았다는것을요해한후호가복은다음과같이격려했습니다주제선전과기획지식소양문자실력을끊임없이향상시키고시사열점과대중의관심사를둘러싸고분석견해무게가있는평론인터뷰정술과심층보도를더많이내놓아뉴스의감화력과영향력을힘써강화해야합니다위챗틱톡등신매체계정건설을강화해야합니다플랫폼의영향력을높이고전파피복면을넓히며양질의내용으로시청자를흡인하고높은온라인방문량으로시장을움직여기업이실질적인전파가치와상업잠재력을볼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을찾은호가복은합성기획틱톡공회연변우선생방송실에서발걸음을멈추고생방송실황을시청하면서영상제작생방송제품판매등상황을상세하게물었습니다또전문단의운영상황이양호하며특히연변우선이방송을시작한이래조회수가9억회를돌파하고지역제품판매량이180만건을초과했다는것을요해한후호가복은매우기뻐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타성시의경험과방법을적극학습하고참고해야합니다전문안설치내용기획생방송운영등면에서지속적으로혁신하고최적화하며생동감이있고생생한시청각언어로연변의여러민족아들딸들이단결하고서로돕는이야기를잘들려주어여러민족대중들이은연중에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해야합니다인간성의빛나는점을발굴하고보여주는면에중시를돌려야합니다작은이야기로큰주제를보여주고보통사람의작은빛을통해사회의핵심가치를선도해야합니다연변우선등특색전문안을깊이있게운영하고시장수요와기업의기대를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에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카무다는 2022년에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상승해 선호하여 틱톡 연도 종합 열기 TOP10 우수 원단상 등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옷을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논리 사랑받는 정품 역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혜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 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 노래 등 브랜드 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 도서관은 현재 60여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헌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활동 전개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 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형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 민족 지역의 선전사상문화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조선을 단단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이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조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숙군평 새시대 전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자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이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학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 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사업 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병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내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이라는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문화 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 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새로운 오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 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3일 시제 19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동영리, 려옥화, 왕현, 시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 후선인인 진항발, 시정부 부시장 유림, 시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 시감찰위원회, 시민법원 관련 책임일꾼, 각향진 인대주소, 가도 인대사업위원회 책임일꾼, 시인대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판공실 책임일꾼 등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사용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과 근한 시기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2024년도 훈촌시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신계에서 지적된 문제의 시정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신계 시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향 2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업 관련 사항을 청취 심의 표결하고 우리 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보호 및 발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보고 훈촌시 국가 공용 언어문자 보급 추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 우리 시 공업기업 스마트화 개조, 디지털 조난 및 고품질 발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를 청취 심의했으며 시인대 대표 사임 및 보충 관련 사항을 표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당중앙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학습 성과를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과 실제 성과로 조언해내야 합니다. 심계 시정을 계기로 자금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화 장기 효과화 감독관리 기제를 건립 건전히해 재정 자금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인대 기바꿈 선거 사업을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엄정한 기바꿈 규율을 선거사업 각 단계 전 과정에 관철시켜 기바꿈 선거사업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인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벼의 생장이 관건적인 분열 및 절간 신장기에 진입했습니다. 군춘의 넓은 논밭에는 뱅도, 외가리 등 철새가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푸른 벌판과 어우러져 향기로운 벼 내음과 새들이 논밭에서 서식하는 조화로운 생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여름 훈촌시 마천자향의 논밭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기가 넘치며 몇 점의 하얀 빛이 논밭 곳곳에 비추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면 새하얀 깃털과 쇠색 긴 부리, 길쭉한 다리를 가진 뱅로 무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논밭 속을 거닐고 있는데 마치 발레 치마를 걸친 선녀가 춤추는 듯합니다. 문득 그들은 날개를 펴고 선회하기 시작했는데 날아가는 새,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모두 물 표면에 비쳐 자연이 그린 단정 화폭과도 같았습니다. 좋은 논밭은 풍작의 희망을 싹트게 하고 철새들의 모습은 생태계 호존을 증명합니다. 그늘의 훈촌시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드넓은 논밭은 양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쌀 양곡 창고일 뿐만 아니라 철새가 휴식하고 먹이를 찾는 천연 쉼터로 됐습니다. 농업과 자연이 서로 융합되고 사람과 새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전경이 향촌 농촌 곳곳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출행기간 홍수 상황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석지, 하천 등 구역에서는 관광, 야영과 로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있는 곳이나 지형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함부로 물을 건너거나 차량으로 침수 구간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뇌격에 주의를 돌리고 넓은 들판이나 큰 나무 아래 전선대 주변 높은 언덕에서는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와 기타 대형 기초시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산홍수가 발생하면 즉시 부근의 산비탈,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산사태나 토속류를 만났을 경우에는 양옆의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산비탈을 따라 우로 이동하거나 아래 방향으로 달리지 말아야 하며 소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외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모닥불, 반사경, 소리 등 방식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길가 상가들은 경영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심사 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벽체를 철거 개조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안전우환까지 초래하면서 도시 계획 질서를 엄중히 결안하고 도시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군촌시구역 여러 길가 상가에서는 부동한 정도의 불법 중축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은 벽을 허물고 창문을 내거나 외부에 채색강 지붕을 설치해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구역을 밖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건물 옥상 뒷골목에 무단으로 철골 칸막이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 상가에서는 건축물 외관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소방대피 통로를 막고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시공이 조잡하고 전문적인 구조 설계도를 거치지 않아 거리 전체에 정돈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 공간을 점유하고 소방 통로를 막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채광 통풍에도 영향을 미쳐 이웃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은 도시계획의 경계선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상가들은 즉시 불법 중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건축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순찰 집법 력도를 높이고 시정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교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수호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당의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7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초심사명명기부흥의여정에서분진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당건설로기반을다지고선봉역할로건강을수호하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2일정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7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수금평총서기가중국공산당창근105돌경축대회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문학습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정신을깊이학습하고세밀하게터득하며독실하게실천해야합니다세가지반드시의위대한호소를명기하고다섯가지반드시의중요한요구를치달하며실무와실적으로연변의도약과추월을추동하고연변여러민족대중에게혜택을돌려야합니다회의에서조당위이론학습중심도성원들이개인의사고사업의실제와연결해교류발언을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수금평총서기가중국공산당창근105돌경축대회에서한중요연설은높은차원에서전체를조망했으며사상이심오하고내포가풍부하며웅대한전략적사유강렬한역사적책임진지한위민정서를구현한막스주의의강령성문헌으로새시대새로종에서당의중심임무를실현하고강국건설과민족부흥의위협을실현하는데전진의방향을제시하고근본준칙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당위는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정신을학습관철하는것을수금평당건설사상을학습관철하는것과연결시키고정확한지적관수립및실천학습교양을착실하게전개하는것과결부시켜분발의성과를내리는정신상태와실사고시적인사업작품으로연변의도약추월이더욱큰돌파를이룩하도록추동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리상과신념을확고히하는이정신과제를단단히두루지고공직자로서립신의근본을끊임없이튼튼히다져야합니다백년당사의경험을석추하는과정에서리상과신념을연마해야합니다중국공산당은왜가능한지막스주의는왜타당한지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왜좋은지에대한규율적인식을지속적으로심화해학습성과를두가지확립을확고히수호하고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하는고도의정치적자각사상적자각행동적자각으로확실하게전환시켜야합니다이론무장을강화하는과정에서리상과신념을함양해야합니다수금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다지고령혼을추조해당의혁신이론이지닌진리의힘과실천위력을깊이터득하고정치적사상적이론적감정적정체성을끊임없이증진해리상과신념을확고히하고이론을체득해실천에옮기며확고하게실행에나서야합니다실천단련을강화하는과정에서리상과신념을연마해야합니다투자유치대상건설향촌진흥홍수방지및긴급구조등중요한임무에서난관을극복하고대중이급해하고어려워하고걱정하고바라는문제마음을졸이게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전력을다하고종점분야의위험을해소하는데설선수범해책임을짐으로써리상과신념이현실적실현속에서승화되고실전경험속에서더욱확고해지도록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고품질발전이라는이선차적인임무에초점을맞춰15차5개년계획이양원출발을실현하도록적극추동해야합니다실물경제기반을공고히하고발전시켜야합니다대상을우선으로하고제조업이중심이되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연변의자원천부산업기반지역특색과비교우세에립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실시해 연변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의 아름다운 명함을 빛내고 알려야 합니다. 연길이라는

0: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적인 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 관광 시나리오 5개를 선보여 연변을 국내 유명한 관광 목적지와 휴양 명승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대외 개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반 시설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범구, 연길 고신 개발구, 활용 변경 합작구 등 플랫폼의 결집 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국내외 자원 요소의 유치와 집결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이라는 근본 입장을 확고히 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감정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기층에 침투하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며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민생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애태우는 주변의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는 방향을 견제하고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고 우려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에 파악해 사업을 연구 계획할 때 대중의 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조치를 출범할 때 백성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생 분야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백성들이 바라는 좋은 일을 내실 있게 실질적인 과제는 차질 없이 어려운 일은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정치적 품격을 단련하며 전진하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을 발행해야 합니다. 각종 모순과 위험, 도전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규칙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세에 대한 판단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우환에 대한 간파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충분한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 중대한 민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조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투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입장, 관점, 방법으로 정세를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해야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변방 안정과 공고화 등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시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유 시야를 넓히고 투쟁 경험을 쌓으며 당좌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시달하고 연변 실제와의 결합점과 차관점을 정확히 찾아 관철 시달의 협동성, 유효성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총화와 반성 속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 디딤돌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인생 재산으로 삼는 데 능해야 하며 한 번의 실패로 지혜를 얻고 한 번의 싸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투쟁 예술을 중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투쟁의 시기, 정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개입 시점을 잡아 가능한 모순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험이 싹트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투쟁 정세에 따라 투쟁 책략을 융통성이 있게 조정하고 지역 및 시기별 실정에 맞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며 투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극소수의 극단적 요소를 타격 고립시키고 대다수를 단결 구제하며 사회의 불벽 포함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의 조화론 요소를 증가시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기 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무기를 잘 활용해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 지구전, 총체전을 잘 벌려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인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풍 렴절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강고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반 요구 엄한 기조, 치리 리념을 당의 재반 건설에 시달함으로써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항상 진행 중이고 당의 자기 혁명은 항상 진행 중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의 건강을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률과 교정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일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할수 있고 어떤 일은 할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렴결백한 전제에서 과감하게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위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틀어주고 주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위 서기는 제일 책임자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도부를 잘 관리하고 대우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당위 지도부 성원들은 한계 1토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 분관 범위 내에 당풍 렴결 건설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지고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당위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고 동급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며 동급 감독의 구체화, 규범화, 상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직능 부문은 일상 사업에서 발견된 업계의 부정 기풍을 제때에 시정하고 감독 관리의 결여와 부재,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조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성원,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소 관련 부문과 단위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공공위생 최전선에는 이런 대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키지는 않지만 감염병 역학조사,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나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밀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당 건설과 질병예방통제 업무를 함께 기획 추진, 시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당 건설 우세를 공공위생치리의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 관할구역 군중의 신체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 들어서면 두툼한 사업 목록에서 각종 공공위생 사업의 추진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건강 선전 교육 10회 이상 실시하고 정년기 아동의 예방 접종률은 90% 이상을 유지하며 만성 질환 환자 2만여 명을 표준화 관리하고 쌍무작위 감독 검사를 266건 전개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수치는 중심이 일상 업무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 건설 인솔과 질병 예방 통제 업무가 깊이 융합된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 건설로 업무를 인솔하고 업무로 당 건설을 촉진합니다. 중심 지부에서는 시종 정치 건설을 최우선에 두고 렴정 경시 교육, 홍색 영상 학습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사상 단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강구, 공산 당원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해 오프라인 집중 연구 토론, 업무 실제 조작을 결부해 정책 이론, 질병 예방 통제 기능, 응급 처리 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년 집중 학습, 전문 연구 토론을 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당원 대우의 정치적 소양과 전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부는 민주 집중제를 견제하고 지도부가 앞장서 난제를 해결하며 당원들이 솔선수범해 직책을 이행하고 청년 업무 골간들을 상시적으로 입당시켜 대우 구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단결 분진하고 실천과 책임이 강한 결집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혼촌시는 다점 연동 야간 경제 구도를 통해 여름밤 소비 열기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시민 관광객들에게 미식, 휴식,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여름철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일 7시 한당거리 야시장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음식 향기가 사방에 가득 퍼졌습니다. 일반적인 먹거리 시장과는 달리 한당거리 야시장은 특색 먹거리 구역, 어린이 놀이 구역, 휴식 오락 구역, 시민 무대 구역 등 다양한 구역을 알심대로 계획해 각 연령대의 놀이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해산물 거리 북쪽에 새롭게 조성된 삼구 개개리 조제 상업거리 역시 인기가 뜨겁습니다. 즉석에서 잡아 즉석에서 조리한 킹크랩, 가리비, 굴등 해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진한 해산물 향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소비를 끌고 있습니다. 훈촌대교 아래에는 먹거리와 과일 채소 판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고 있으며 작은 로우점은 소규모 경영자들에게는 저비용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도시 생활의 온기가 골목골목마다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교통경찰은 야간 근무를 정밀하게 배치하고 야시장 주변의 교통소통과 질서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군중들의 야간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도시의 안전 바탕색을 빛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상국에서 발표한 기상 정보에 따르면 장마철에 들어서 훈촌시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훈촌시는 강우량이 많고 날씨가 극단적이며 기온이 높고 파동이 컸습니다. 훈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룩의 강수량은 221.0mm로 평년 동기 대비 27.7% 많아 역사 동기 다우 순위 17위를 기록했으며 강우 일수는 22일입니다. 기상부문에서는 동시에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 강수 추세 예측을 발표했는데 8월 15일까지 전시 평균 강수량은 120mm 내지 140mm로 평년보다 10 내지 20%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하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훈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주요 강수 과정은 총 3차례로 각기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 8월 6일부터 8일 사이, 8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5일 사이 기온이 높고 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근일에 훈촌 문화 관광의 열기가 상승하며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풍경, 독특한 민속 풍정은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흡인해 방문 관광하도록 했습니다. 훈촌 고속도로 출구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환경위생 노동자의 평범한 선행이 이 관광 소도시에 또다시 따뜻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날의 환경위생 노동자 왕래현은 공중 화장실에서 청결 작업을 전개할 때한 관광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 증명서, 재물 등 중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분실자는 반드시 초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가장 먼저 가방을 잘 보관하고 인내심을 갖고 분실자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초심을 볼수 있고 사소한 선행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황색 작업복은 도시의 청결을 수호하고 미덕은 문명의 온기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기층 노동자들의 순박한 손이 덕분에 아름다운 훈추는 눈에 띄는 풍경일 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문명 온정까지 품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비 소식이 잦을 때에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고온 날씨와 비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거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장단 맞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는 건 필수고요.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지하 확보도 어려운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우와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경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방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